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1: In the Bible, there is Matthew, Mark, Luke, John, the four gospel books.
0: 네개 책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 And all these four books talk about Jesus.
0: 참 감사한 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마가복음 말하는 예수님하고 누가복음은 정말 다릅니다.
1: But I'm very thankful. Jesus portrayed in Matthew versus Mark versus Luke, they're all different.
0: 세상에 가장 섬세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1: They say the finest thing in the world is the heart of man.
0: 사람의 마음 속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
1: How they are introducing Jesus from different angles to the heart of man.
0: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시했습니다.
1: Biblical scholars say that Matthew portrayed Jesus as the king of the Jews.
0: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1: What did the wise men from the east come and
0: 유대인의
1: say?
0: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1: Where is he that is born the king of the
0: 동방에서 그의
1: Jews?
0: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1: From the east we have seen the star and we have come
0: 말입니다.
1: to worship him, they said.
0: 마가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1: And the Gospel of Mark portrays Jesus as the servant of God.

0: 종과 같이 마가온 일을 하셨습니다.
1: And like a servant, Jesus worked in Mark.
0: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중풍병자는
1: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e paralytic
0: 그 친구들이 이거 침상을 메고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 계신 집을 찾아왔습니다.
1: His four friends carried him on the bed and came to the house where Jesus was in Capernaum.
0: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라도 뭐 몸을 용신할 수도 몸을 쓸 수도 꽉 쬐 있단 말이야.
1: But the place was so packed with people that at the door they could not squeeze in.
0: 도저히 그 맨몸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1: And so just their own bodies could not even enter in.
0: 침상으로 들어간 불가능한 거예요.
1: It was impossible for them to carry a bed inside.
0: 뭐 사람 밟고 갈 수도 없고.
1: You cannot tread on people.
0: 생각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1: So they thought about it. So they went up to the roof.
0: 지붕을 뜯어내고 다른 데인가.
1: And then they uncovered the roof and let him down.
0: 어떤 데는 집을 짓을 때 그냥 지붕에다 기와만 얹어놓은 집들이 있는데.
1: There are some places when they build a house, they just lay tiles for the roof.
0: 아 그런 집 가도 덜어내기 좋겠다.
1: Those kinds of places, it's easy to uncover the roof.
0: 콘크리트 된 집 가도 그렇게 못 하겠죠.
1: But if it's got like a cement roof, that's going to be hard.
0: 하여튼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1: And so I'm not sure about the details.
0: 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1: But when I went to Capernaum
0: 가버나움 해당에 제가 그 있던 터는 보았습니다.
1: And so I saw a synagogue that was in Capernaum.
0: 예수님 계실 때 그 해당이 다 무너지고
1: The synagogue that used to be there when Jesus was there it's all crumbled away now.
0: 뭐야 벽만 좀 남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1: Just a few walls remained and some foundation stones.
0: 평범한 그런 가정 집이었을 것입니다.
1: It just looked like an ordinary house.
0: 지붕을 뜯으니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 And so I thought it probably was not that hard to uncover the roof. I don't think they brought an axe to strike it down.
0: 어쨌든 예수님 앞에 중풍병 달아내렸습니다.
1: Anyways, they let down the paralytic in front of Jesus.
0: 그들은 원하는 것은
1: What they wanted was
0: 죄에 관한 것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1: They didn't really care about sin and things like that.
0: 중요한 건 중풍병이 병이 낫는 걸 가르쳐.
1: What they cared about was the palsy being
0: 예수님께서
1: healed.
0: 예수님께서 병을 딱 우리가 우리 바람대로 했다면
1: If Jesus did what we wanted,
0: 이제 병이 다 낫고 고치고 난 뒤에
1: was first to heal all his disease.
0: 이제도 사해졌어.
1: And then, yeah, and also your sins are forgiven. It seemed like Jesus should explain like that.
0: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 But Jesus did not say so.
0: 병을 고치기 전에
1: before healing the disease,
0: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 He says, "Son, thy sins be forgiven thee."
0: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This is what I want to talk about.
0: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를 원하셨는데
1: Jesus wanted to work inside of me.
0: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1: And there are conditions that need to be met for Jesus to work inside of me.
0: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었는데
1: When Jesus went to the wedding at the Cana of Galilee.
0: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1: They were out of wine.
0: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1: So the mother of Jesus says to Jesus,
0: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1: They have no wine, she says.
0: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1: And then what did Jesus say?
0: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1: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ee?
0: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1: Mine hour is not yet come.
0: 이게 무슨 말이죠?
1: Now what does this mean?
0: 우리는 이 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1: No, we don't understand these words very well.
0: 마르다는 그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1: But Martha understood these words very quickly.
0: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려면
1: For it to be the hour of Jesus
0: 거기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돼야 하는 거죠.
1: Then the people that are working there should be one heart with Jesus.
0: 자, 예수님이 내 속에 일을 하시려면
1: For Jesus to work inside of me
0: 그 어떤 일에 대한 예수님과 나와 같은 마음이 돼야 하는 거죠.
1: Whatever the matter may be, I need to become one heart with Jesus.
0: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마음이 되면
1: When Jesus and I have different hearts
0: 예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Then Jesus cannot work.
0: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보면
1: If you read Mark 11 verse 24
0: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1: What things soever do you desire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0: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
1: And ye shall have them it says.
0: 이제 받은 줄로 믿는 것은
1: Believing that you receive them
0: 내가 예수 나를 고치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 Is meaning that you will believe Jesus will heal you.
0: 이 속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1: It does not say it in these words.
0: 예수 너를 고치길 원해.
1: Jesus wants to heal you.
0: 네 마음도 나를 고치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1: And when you too have the heart that Jesus is going to heal
0: 예수님하고
1: me.
0: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1: That's when you become one heart with
0: 마음의
1: Jesus.
0: 마음의 세계에서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1: Then he is able to work in your heart.
0: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치길 원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1: So Jesus wants to heal you and he can heal
0: 예수,
1: you.
0: 나는 못

0: 고칠 거야.
1: Oh, Jesus won't heal me.
0: 그렇게 생각한다면
1: If you think that,
0: 예수는 내 생각부터로 안 맞기 때문에
1: then your thoughts differ from the heart of Jesus.
0: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1: So he cannot work.
0: 그래서 예수는 자주 병자들 네가 믿느냐?
1: So Jesus often asks the disease, do you believe?
0: 믿음대로 되리라 한 말은
1: It shall be done according to your
0: 내
1: faith.
0: 내 말을 네가 믿을 때에
1: It means when you believe my words.
0: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 하나가 되면
1: your heart becomes one with the heart of Jesus.
0: 예수 내 마음 안에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Then you are one heart with Jesus and Jesus can work inside of you.
0: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하기 전에
1: So before Jesus healed the sick,
0: 예수님하고 병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1: Jesus wanted to make their heart one with the heart of Jesus.
0: 병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1: You know the sick man thinks so maybe I got sick because of my disease.
0: 인간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 있는 것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Maybe I got sick because of my sin. People think things happen to them because of their works.
0: 한번 그냥 예수 눈먼 소경을 만났습니다.
1: In John chapter 9, Jesus met the blind man.
0: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1: At that time, what did the disciples say?
0: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1: This man was blind from birth.
0: 그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1: Was it for his own sins or for the sins of his parents?
0: 이 얘기가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1: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ese words is
0: 부모와 죄를 지었다면
1: If the parents sinned
0: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왜 부모가 속여 돼야지 이 사람이 소경이야.
1: The parents should be made blind. Why is this man blind?
0: 말이 안 됩니다.
1: It wouldn't make sense.
0: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1: But if it was the sins of this man
0: 내 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
1: How could he sin in the mother's womb?
0: 해결이 안 되는 거 대답이.
1: They had no answer to this.
0: 예수 물었습니다.
1: So they asked Jesus.
0: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1: Most people
0: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1: They think because I sinned
0: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 That's why hardships come to them.
0: 내가 잘했기 때문에
1: And because I did well
0: 복을
1: I get blessed, people think.
0: 예수 생각 전혀 달랐어요.
1: But Jesus thinks completely otherwise.
0: 이 사람은 그가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1: It's not for his or his parents' sins.
0: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고.
1: But this is to manifest the work of God.
0: 아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
1: These are such wonderful words.
0: 그 병자를 고치셨죠.
1: And Jesus healed the blind man, right?
0: 자 예수님은
1: So Jesus
0: 병자에게
1: to the sick man
0: 그 죄가 있고
1: having sins
0: 난 죄 때문에 어려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병자에게
1: because of sins I'm suffering hardship. That's the heart that this man
0: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and it is important to heal the disease.
0: 이제 그가 죄 사함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1: But it was more important to Jesus to deliver to him the forgiveness
0: 자, 예수님께
1: of sins.
0: 예수님께 그 죄를 사했는데
1: Because Jesus forgave his sins.
0: 못 박혀 죽진 하지 않았지만
1: Even though he had not been crucified yet.
0: 영원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1: But in the realm of eternity there is no past or future.
0: 예수님 하나님께 못 박혀 죽기를 결정됐을 때
1: And when it was decided that Jesus would be crucified for their sins.
0: 영원계 안에 죄를 사함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 In the realm of eternity already his sins are forgiven.
0: 그리고 이 병자는 이미 죄가 사해졌는데
1: That's why this sick man his sins are already forgiven.
0: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 And Jesus tells him, "Son, thy sins be forgiven thee."
0: 자,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1: Everyone, as you live life,
0: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1: We say Jesus was died for my sins.
0: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1: But still, people say I'm a sinner.
0: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죄인이라면
1: If Jesus was crucified, but you're a sinner,
0: 십자가 내 죄 사함을 실패했다는 이야기냐?
1: Then you're saying that Jesus failed to forgive your sins at the cross. That would be nonsense.
0: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1: But unfortunately,
0: 사탄은 많은 사람을 속여서
1: Satan deceived many people today.
0: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1: So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0: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1: I'm still a sinner, people say.
0: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And even among pastors, many of them say that.
0: 그게 주류를 이루니까.
1: And that has become so common.
0: 내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1: When I say I received forgiveness of sins by the blood of Jesus.
0: 이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1: There are people who call me a cult for saying that.
0: 진짜 예수님 당이 똑같은 일이.
1: And it'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at the time of Jesus.
0: 그렇게 속입니다.
1: That's how Satan deceives people.
0: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못 박에 죽었는데.
1: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at the cross.
0: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 있다면.
1: If we remain sinners.
0: 예수 십자는 실패했다네.
1: That is. Saying that the cross failed, saying it did not forgive my sins. He shed his blood and he died. But it had no effect, you are saying. How insulting that is to Jesus. Do you know what people think? Oh, we're just being humble. No, that's being arrogant.
0: 예수의 죄를 사했다면 사했습니다 해야지 죄인입니다.
1: If Jesus forgave your sins, you should say I'm forgiven. But instead people say I'm a sinner. How arrogant that is, people don't know.
0: 예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1: They are head-on going against the words of Jesus.
0: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1: In 2 Kings chapter 7
0: 거기 보면은
1: There
0: 정말 사마리아 성이 포로 사이에 기근을 죽어가고 있는데.
1: There was a city of Samaria. It was surrounded and they were dying of a famine.
0: 하나님의 종 엘리사.

0: And the servant of God, Elisha,
1: 여러분,
0: says,
1: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0: Everyone, hear ye the word of the Lord.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0: Thus saith the Lord.
1: 내일 이맘때.
0: Tomorrow about this time.
1: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 한 세겔 한다고.
0: That at the gate of Samaria shall a fine flour of flour be sold for a shekel and two measures of barley for a shekel.
1: 야, 그게 정말입니까?
0: Wow, is that really true?
1: 하나님 감사합니다.
0: God, thank you.
1: 이제 우리 살았다.
0: All right, now we live.
1: 우리 딸지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살겠네.
0: We're dying of hunger, but now we're gonna live.
1: 기뻐하려고.
0: People are about to rejoice.
1: 내가 찬물에 팍 끼었어.
0: But there's a person who crashes this.
1: 누가?
0: Who?
1: 왕의 장관이.
0: It was the king's minister.
1: 왕의 장관이 말합니다.
0: The king's minister says,
1: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0: If the Lord would make windows in heaven, might this thing be?
1: 사탄은 그렇게 말한다.
0: That's what Satan says.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만 사마리아 성문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 세겔 우리가 살게 됐다.
0: But God says, tomorrow about this time, shall a measure of fine flour be sold for a shekel, two measures of barley for a shekel. We will live.
1: 사탄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0: Satan always says negative things, telling you that it's not going to work.
1: 성경에 예수님 시점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0: But the Bible says Jesus was crucified and forgave our sins.
1: 사탄은 간교하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0: But Satan cunningly deceives people.
1: 못 받겠지만.
0: Even though Jesus was crucified,
1: 죄인이야.
0: You're a sinner.
1: 우린 죄인이야.
0: We're sinners.
1: 그렇게 말하고 있어.
0: That's what Satan says.
1: 예수님 말합니다.
0: Jesus says,
1: 네 죄가 사해졌어.
0: Your sins are forgiven.
1: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았어.
0: Son, thy sins be forgiven thee.
1: 아닙니다. 전 죄인입니다.
0: Oh, no, no, no, I'm a sinner.
1: 겸손한 겁니까?
0: Is that being humble?
1: 온유한 겁니까?
0: Is that being meek?
1: 아닙니다.
0: It's not.
1: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0: That's being deceived by Satan.
1: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0: No matter what thought you may have inside
1: 예수님 말씀과 다르면
0: If it's different from the word of Jesus
1: 저주입니다.
0: It's a curse.
1: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 맞지만
0: In our eyes we look like we're sinners.
1: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0: But would Jesus lie?
1: 십자가에 죽었겠습니까?
0: Would he die on the cross in
1: 아닙니다.
0: vain? No.
1: 우리 죄를 살려고 오셔서
0: He came to forgive our sins.
1: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0: And he was crucified.
1: 우리가 죄인이라면
0: And if we're still sinners
1: 실패했다.
0: That's saying the cross failed.
1: 그렇게 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0: What word is there more evil than that?
1: 그렇게 정말 그 잘못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0: What word is more wrong than that?
1: 십자가를 모욕하고
0: That is insulting the cross.
1: 모욕하고
0: insulting the will of
1: 큰
0: God.
1: 큰 죄인입니다.
0: That is a terrible sin.
1: 아닙니다.
0: No.
1: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0: Jesus said in the word.
1: 소자, 네 죄 사함을 받아.
0: Son, thy sins be forgiven thee.
1: 믿으십시오.
0: Believe it.
1: 성경 말씀입니다.
0: That's what the words of the Bible say.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0: For all have sinned.
1: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다.
0: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0: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1: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0: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1: 네,
0: is in Christ Jesus. Yes, I've sinned.
1: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0: But Jesus redeemed us at the cross.
1: 하늘 십자가 너 이제 씻어졌어.
0: God says because of the cross you are washed.
1: 의로워.
0: You are justified.
1: 그렇게.
0: You are sanctified. That's what he says.
1: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0: Jesus says, "Thy sins be forgiven thee."
1: I mean, 난 죄인이다.
0: Oh no, no, I'm a sinner.
1: 누굽니까?
0: Who says that?
1: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0: The enemy of the cross.
1: 그냥 네 죄를 사했어.
0: Your sins are forgiven.
1: 기억지 않아.
0: I don't remember them.
1: 아니, 난 죄인입니다.
0: Oh no, no, God, I'm a sinner.
1: 오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예수 십자가를 모욕하고.
0: So many people today insult the cross of Jesus
1: 불신하고.
0: and distrust the cross.
1: 크, 사탄 너무 간교합니다.
0: Satan is so deceitful.
1: 인간 너무 잘 속습니다.
0: and deceives man so well.
1: 성경 예수님 네 죄 사함 받았지.
0: If the Bible, if Jesus says your sins are forgiven, they're forgiven.
1: 서기관 저들이 뭐라고?
0: But the scribes, who do they think they are?
1: 예수님 보고 뭐 참남하다고.
0: They call Jesus a blasphemy.
1: 크, 진짜 악합니다.
0: Really, so evil.
1: 이것보다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0: What is more evil than this?
1: 도둑질보다
0: More than stealing
1: 가늠보다,
0: More than adultery
1: 살인보다,
0: More than murder
1: 그 악한 건
0: What's more evil than that?
1: 예수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다.
0: Is stepping all over the cross of
1: 우리
0: Jesus.
1: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0: To forgive our sins, he was crucified, he died.
1: 예수 완벽히 씻으셨는데
0: And he has perfectly washed away our
1: 아니야,
0: sins.
1: 아니야, 예수 십자가에 죄를 못 씻었어.
0: No, at the cross he did 아니야, not wash away my sins. We're sinners.
1: 예수 실패했어.
0: Jesus failed.
1: 죽었어.
0: He died in vain.
1: 이 얼마나 악한 말이야.
0: He could not wash away my sins. How evil those words are.
1: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0: It shames me even to say it.
1: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0: Isn't that right, everyone?
1: 이제 성경을 펴서
0: Now let us open the Bible.
1: 영 속에 많은 생각을 버리고
0: And put away all the many thoughts within you.
1: 버리고
0: All those complicated thoughts, just throw them

0: 말씀만 받아들이십시오.
1: And just accept the word of God.
0: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1: Jesus said to the paralytic,
0: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1: Thy sins be forgiven thee.
0: 예수는 그 중풍병자만 아니고
1: Jesus not only to the paralytic,
0: 가늠한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씀.
1: But he also said this to the woman taken out of adultery.
0: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1: Why did he say that?
0: 예수 오늘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
1: Today Jesus is saying the same thing to me.
0: 여러분에게도.
1: He is saying it to you as well.
0: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1: Jesus says to the paralytic,
0: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 Thy sins be forgiven thee.
0: 그 중풍병자는
1: the paralytic
0: 우리의 대명사입니다.
1: Is our pronoun.
0: 이해하십니까?
1: Do you understand?
0: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1: What Jesus wanted to say to us.
0: 일일이 다 말 못 하잖아요.
1: He could not say to every individual.
0: 성경에
1: in the Bible.
0: 박옥수 재산 받다, 박방훈 재산 받다. 지구에 있는 다른 이름 다 쓸 수 없잖아요.
1: Oksu Park sins be forgiven thee. Joseph Park sins be forgiven thee. He can't put in the names of everybody on earth.
0: 그래서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1: So he is using a pronoun.
0: 그래서 가늠한 여자고 죄 사함 받았다.
1: So he told the woman of adultery, you are forgiven.
0: 죄 사함 받았다.
1: To the paralytic, you are forgiven.
0: 중풍 여자 죄를 사했다는 예수님은.
1: Jesus who forgave the sins of the paralytic.
0: 조세 목사님 죄도 사했고.
1: Also forgave the sins of Pastor Joseph.
0: 내 죄도 사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1: And it also means that he forgave my sins also.
0: 그러니까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1: Ah, my sins are forgiven.
0: 예수님 마음하고. 중풍병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1: Right then, the heart of the paralytic and the heart of Jesus become one.
0: 그럼 이제 그때부터 중풍병자 주님 무슨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1: And from then on, the paralytic Jesus is able to do anything through him.
0: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 Thy sins be forgiven thee.
0: 아닙니다, 전 죄인입니다.
1: Oh no, no, I'm a sinner.
0: 전혀 다른 마음이 되면.
1: That's a differing heart.
0: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1: Then Jesus can do no work through him.
0: 예수님 그래서.
1: That's why Jesus.
0: 갈릴리 가는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1: When they were short of wine at the wedding at the Cana of Galilee.
0: 마리아가 예수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1: Mary told Jesus that they have no wine.
0: 예수 뭐라고 말했습니까?
1: What did Jesus say?
0: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1: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ee?
0: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
1: Mine hour is not yet come.
0: 내 때가 아직 오지.
1: Mine hour is not yet come.
0: 무슨 말입니까?
1: What does this mean?
0: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1: You have to accept the words of Jesus.
0: 그때 마리아는 그 말 알았습니다.
1: Right then, Mary understood these words.
0: 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1: And told the servants.
0: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1: Whatsoever he saith unto you.
0: 그대로 해라.
1: Do it.
0: 네가 이게 옳은가 저건가 판단하지 마라.
1: Don't judge this right or wrong.
0: 네가 이래야 저래야 할지 판단하지 말고.
1: Don't be judging should I do this not do this.
0: 판단을 버리고.
1: Throw away your own judgment.
0: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
1: And just accept the words of Jesus.
0: 그래서 그 하인들은
1: So the servants there
0: 자기 생각은 아니지만은
1: It feels wrong in their own thoughts
0: 자기 생각을 끊고
1: But they broke their own thoughts
0: 예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1: And accepted the words of Jesus.
0: 그것도 예수님 일하기 시작했어요.
1: And from then on Jesus began to work.
0: 아래에 물을 채워라.
1: Fill the water pots with water.
0: 아마 그 동네 우물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1: Maybe there was a well in that village.
0: 그 샘물 갖다 그다 퍼부었는지 모르겠어요.
1: Or maybe they got water from the creek and put it in the water pots.
0: 호랑아 여섯 개 물로 가득 찼어요.
1: They filled the six water pots of stone.
0: 이젠 갖다 연애 갖다 줘라.
1: Now I'm bearing to the governor of the feast. The servants think to serve to the governor of the feast, we should serve wine. But if we serve water, the governor of the feast is going to be mad. We might get yelled at. They might beat us. Many thoughts arose in their minds. But what did Mary tell them? Whatsoever he saith unto you, do it. Don't follow your thoughts,
0: 예수님 말씀대로.
1: But according to the words of Jesus.
0: 나도 그 얘기하고 있어.
1: I also want to say
0: 마리아가
1: this.
0: 하인에게 이르되.
1: Just as Mary said to the servants.
0: 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1: To all the people who hear my sermons.
0: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 Whatsoever Jesus says.
0: 해라.
1: Do it.
0: 네 죄 사함을 받다.
1: Your sins be forgiven thee.
0: 받다고 믿어라.
1: Believe you're forgiven.
0: 그래서 이제 하인들을 떠다 주었습니다.
1: So the servants served it.
0: 하인하고 예수님은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1: The servant's heart was not the same as the heart of Jesus.
0: 하인은 물 떠주면 안 돼, 포도주 갖다 줘야 돼, 그런데.
1: They thought, we can't serve water, we have to serve wine.
0: 마리아의 이야기는
1: But the words of Mary
0: 하인하고 예수님은 같은 마음을 만들었어요.
1: Made the servants have the same heart as the heart of Jesus.
0: 너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라.
1: Whatsoever he saith unto you, do it.
0: 예.
1: Yes.
0: 나도 마리아처럼
1: I too, like Mary
0: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1: Want to tell you.
0: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1: Whatever he says to you.
0: 그대로 믿어라.
1: Believe exactly so.
0: 예수님께서.
1: And Jesus says.
0: 중풍병자보고.
1: To the paralytic.
0: 말씀하셨습니다.
1: He speaks the word.
0: 소자야.
1: Son.
0: 네 죄 사함을 받으라.
1: Thy sins be forgiven thee.
0: 저는 19살 때.
1: When I was

0: 그때 제 일본의 세대 저는 일본 시대 때 태어났거든요.
1: I was born during the Japanese rule.
0: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1: And there was a war between Japan and the U.S.
0: 오키나와 남방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서
1: From an American aircraft carrier near the southern area of Okinawa.
0: 어느 아침에 B-29 전폭기가 세 대가 떴습니다.
1: One morning, three B-29 bombers took off.
0: 세 대가 한 대는 도쿄로
1: One went to Tokyo,
0: 나가사키로,
1: another to Nagasaki,
0: 히로시마로 왔습니다.
1: And one to Hiroshima.
0: 그래서 제일 먼저 도쿄 간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연락을 했습니다.
1: And then the bomber that went to Tokyo radioed the aircraft carrier.
0: 저는 이제 그 군대 때 모르스보로 이제 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1: When I was in the army, I was trained in using the Morse code.
0: 그 모르스 부호 그 하면 모르스 부호로 통신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우는데.
1: And we learned about historical events concerning the Morse code.
0: 그때 이제 그 비행기가 도쿄 간 비행기 모르스 부호로 이제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1: And back then, the airplane that went to Tokyo radioed the aircraft carrier using the Morse code.
0: 이 항공모함에 있는 그 지휘부에서 도쿄 하늘에 구름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1: And so the command at the aircraft carrier asked the bomber how much clouds in the skies of Tokyo.
0: 그때 이제 그리고 귀를 기울였는데
1: And then they listened in.
0: 숫자가 나왔습니다.
1: And they got a number.
0: 쭈쭈 도도도.
1: 쭈쭈 도도도.
0: 그게 뭐 7입니다. 숫자로.
1: That means 7 in terms of number.
0: 하늘에 7할 구름이 있다.
1: It means 70% clouds.
0: 하늘에 7할 구름이 있으면
1: If it's 70% clouds in the sky,
0: 원자탄 터뜨릴 수가 없습니다.
1: You cannot drop the atomic bomb.
0: 원자탄 터뜨리면 큰 불길이 솟기 때문에
1: Because atomic bomb creates a large pillar of clouds.
0: 저거 터뜨리면 비행기 다 타버립니다.
1: If you drop it wrong, it'll burn up your own plane.
0: 높이 떠야기 때문에
1: And so you have to be at a very high elevation. If it's too cloudy, you can't drop the bomb.
0: 이제 항공 걱정을 했어요.
1: And so the aircraft carrier was worried.
0: 나가사키 나와라, 오바.
1: Come in, Nagasaki, over.
0: 나가사키, 이건 나가사키다.
1: This is Nagasaki.
0: 구름이 얼마냐?
1: How much clouds?
0: 쭈, 도도도도.
1: 쭈, 도도도도.
0: 6할이었습니다.
1: It means 60%.
0: 아, 안 돼.
1: Oh, we can't.
0: 안 돼.
1: We can't drop the bomb.
0: 마지막 히로시마 나와라, 오바.
1: Finally, Hiroshima, come in, over.
0: 여긴 히로시마다.
1: This is Hiroshima.
0: 구름량이 얼마냐?
1: How much clouds?
0: 귀를 기울였습니다.
1: And they listened in.
0: 그 날카로운 CW 소리가.
1: And then they heard the sharp sounds of CW.
0: 도도도 쭈쭈.
1: It said 도도도 쭈쭈.
0: 도도도 쭈쭈는 3입니다.
1: 도도도 쭈쭈 means 3.
0: 이런 도쭈쭈쭈쭈.
1: One is 도쭈쭈쭈.
0: 이는 도도쭈쭈쭈.
1: Two is 도도쭈쭈쭈.
0: 3은 도도도쭈쭈.
1: Three is 도도도쭈쭈.
0: 4는 도도도도쭈.
1: Four is 도도도도쭈.
0: 5는 도도도도도.
1: Five is 도도도도도.
0: 6은 쭈 도도도도.
1: Six is 쭈 도도도도.
0: 7은 쭈쭈 도도도.
1: Seven is 쭈쭈 도도도.
0: 8은 쭈쭈 쭈쭈 도도도. 8은 쭈쭈쭈 도도.
1: Eight is 쭈쭈쭈 도도.
0: 9는 쭈쭈쭈쭈도.
1: Nine is 쭈쭈쭈쭈도.
0: 0은 쭈쭈쭈쭈.
1: Zero is 쭈쭈쭈쭈쭈.
0: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에 구름이 30%입니다.
1: So they replied Hiroshima 30% clouds.
0: 히로시마 간 비행기 이름이 에놀라 게이호였습니다.
1: And the plane that was sent to Hiroshima was called Enola Gay.
0: 그 조종사는 미국에서 히로시마 같은 지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원자 폭탄 투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1: The pilot of that bomber had practiced at a model area like Hiroshima dropping the bomb there.
0: 전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1: You cannot just go to war.
0: 원자 폭탄 터뜨렸을 때
1: When you drop the atomic bomb
0: 이제 그 일반 전쟁보다도 피를 적게 흘리고
1: to shed less blood than regular battling
0: 승리를 한다 손치더라도
1: even if they do win
0: 아군과 적군은 많은 피를 안 흘리고 전쟁하는 전쟁을 잘한 것이
1: If you could win the battle without much bloodshed for the enemy and the ally, that's the best way to win.
0: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하면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리고 하는 전쟁이 유능한 군인이죠.
1: And so the best soldiers are the ones who can get the victory without much bloodshed.
0: 원자폭탄으로 전쟁을 끝냈을 때
1: If the atomic bomb could end the war
0: 시작할 필요가 있는 거
1: Then
0: 작전할 필요가
1: Then we should go ahead and do it.
0: 이제 에놀라 게이와 고도를 낮췄습니다.
1: So the Enola Gay lowered its altitude and went once around Hiroshima and selected its target point and then went high into the sky.
0: 아주 높이 올라.
1: Very, very high.
0: 투하했습니다.
1: And dropped the bomb.
0: 인류가 처음으로 터뜨린 거죠.
1: It's the first atomic bomb dropped in history.
0: 히로시마 시내에 집 한 채 다 날라갔어요.
1: And in the city of Hiroshima, everything was burnt up.
0: 그게 너무 뜨거운 그 복사열 때문에.
1: And because of the extreme heat

0: Hiroshima 강을 흔 뛰어들었어.
1: Many people just jumped into the river of Hiroshima. Many people died.
0: 그래서 유일하게 철골로 된 건물 하나만 남아 있어요.
1: And all that remained was this one steel building.
0: 전쟁은 비참합니다.
1: The war is very pitiful.
0: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1: And that's how that war ended.
0: 예수의 십자가가
1: The cross of Jesus.
0: 끝을 냈습니다.
1: Ended the war.
0: 십자가 승리했습니다.
1: He was victorious at the cross. Our sins were forgiven.
0: 그걸 믿어야 합니다.
1: That's what we have to believe.
0: 사탄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1: But Satan deceives us.
0: 십자가 찬송하면 죄인이라.
1: Even though people saying the cross, they say they're sinners.
0: 예수 내 죄 사함을 받아.
1: Jesus says your sins be forgiven thee.
0: 네 죄가 사해졌어.
1: Your sins are forgiven.
0: 성경 수없이 이야기하는.
1: In the Bible, it tells us so much. But Satan deceives people.
0: 성경을 읽고 읽었어요.
1: And I read the Bible again and again.
0: 내 죄가 사한 게 확실했어.
1: And it was clear my sins are forgiven.
0: 그러한 게 맞았습니다.
1: It was true I am sanctified.
0: 그걸 믿었습니다.
1: That's what I believed.
0: 그때 내 마음이 예수님 같이 흐르기 시작했고.
1: From then on, my heart began to flow together with the heart of Jesus.
0: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1: And Jesus began to work inside of me.
0: 예수님 그 중보자의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1: After the paralytic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이 중보자 마음이 하나 돼서.
1: He is one heart with the paralytic and Jesus.
0: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1: And it was not a problem for Jesus to heal his sickness.
0: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께 말합니다.
1: And today Jesus is saying to you.
0: 이 죄 사함을 받아.
1: Your sins are forgiven.
0: 모든 생각 버리고,
1: throw all your thoughts away.
0: 그 말 그대로 받으시고,
1: and accept these words exactly as they are.
0: 감사합니다.
1: Lord, thank you.
0: 내 죄가 씻어졌다고
1: My 믿으시오. Sins are forgiven.
0: 예, 믿습니다.
1: Yes, I believe.
0: 주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1: I hope you will believe the words of the Lord.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 할 차례입니다.
1: Today Mark chapter 3 verse 20.
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1: And the multitude cometh together again so that they could not so much as eat bread.
0: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며라.
1: And when his friends heard of it, they went out to lay hold on him, for they said he is beside himself.
0: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 세우리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1: And the scribes which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hath Beelzebub, and by the prince of the devils casteth he out devils.
0: 예수께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1: And he called them and said unto them in parables, How can Satan cast out Satan?
0: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 설 수 없고.
1: And if a kingdom be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0: 만일 집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1: And if an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
0: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1: And if Satan rise up against himself and be divided, he cannot stand, but hath an end.
0: 그러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That is what the Bible is saying.
0: 사람이 강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 세간은 낙탈치 못하.

0: seem like the people are going to respect you and admire you, but not so.
1: 기독교 역사에 보면
0: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1: 참된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핍박을 받고 멸시와 전대를 받았습니다.
0: The true servants of God were always persecuted, mistreated, and disparaged.
1: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뭐 그런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0: you know, I cannot compare to those servants of God.
1: 저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0: But I too had many people go against me and persecute me.
1: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늘 저와 같이 계셨다는 이 사실 그가 나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0: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God was always with me. That cannot be denied.
1: 내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0: And in my life, if Jesus, unless He worked, there was nothing that I can do.
1: 처음에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0: When I first started, I had a lot of hardships.
1: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0: There was a lot of people who went against me.
1: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0: Many people who spoke against me.
1: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0: And often I had financial hardships.
1: 정말 내가 스스로 보기에 너무 부족하다.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0: And many times I looked at myself and felt that I had so many shortcomings.
1: 지난 이제 제가 거듭나고 한 6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0: But about 60 years have passed since I've been born again.
1: 지난 그 60년 동안 구원받고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0: And during those 60 years after I was born again, I was continuously able to preach the gospel. I'm so thankful about that.
1: 이번에 저희들이 5월 달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0: Recently we had the Bible conference in
1: May. 참 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듣고 나고 변한 그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 So many people came, listened to the word, became born again and changed. It was so beautiful.
1: 그런 일들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 변한다 그건 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0: And so a person listening to the word and being receiving the forgiveness of sins and being born again, it's not something I can make happen.
1: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0: These things cannot even be imagined unless the Lord was with me.
1: 놀라운 건 주님께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했습니다.
0: The amazing thing is it was so precious and beautiful that the Lord was with us and working inside of us.
1: 더 귀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 한 사람이 변화를 받고 돌아와서 같이 전도일을 같이 했을 때.
0: And one more precious thing is if a person receives the gospel, becomes born again, and partakes in the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1: 또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서로 모여 이야기할 때.
0: And also when we get together, open up the Bible and speak together.
1: 성령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기쁨 너무 크고.
0: So great was the joy and the peace the Scriptures gave to our hearts.
1: 저희를 돕는 그런 일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0: And how these things worked out and helped us, all of these things I cannot say in words.
1: 제가 군대에서 보병 교육을 마친 뒤에
0: And after receiving the artillery training in the army,
1: 통신 교육과 통신 부대에 이제 교육생으로 들어갔습니다.
0: I entered into the communications training base to receive training.
1: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0: And I think back, I'm so thankful for those times.
1: 이제 신병들은 이제 부대 안에서 개인 시간을 안 줘요.
0: The new soldiers get no personal time inside the base.
1: 이제 그때 교육생들 도망을 많이 가는데.
0: Because a lot of the soldiers in training would run away.
1: 도망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0: And when they investigate the people who ran away.
1: 고향 생각이 나거나.
0: It's when they're thinking about their hometown.
1: 여자친구 생각이 나거나.
0: Or thinking about their girlfriends.
1: 그 생각이 나면.
0: When they think about them.
1: 그 도망가는 원.
0: It becomes the cause of them running away.
1: 그래서 부대에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0: And so the base would give them no time to think.
1: 생각할 시간을 안 주면 저 시간 생기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도망가니까.
0: Because if you give them time, they would think about their hometowns and whatnot, and then they would run away.
1: 너무 너무 어렵게 했어요.
0: So they made it very hard for us.
1: 제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0: And there was no time for me to read the Bible.
1: 우리 방에는 20명 이제 한 방에 자는데.
0: And so in our room, 20 of us used that room together.
1: 이제 우리 반이 전부 우리 반 40명인데 두 개 반을 가지고 있어요.
0: And so we are divided into two groups, 40 people in the group.
1: 군대는 항상 잠자지 않고 내 말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밤에 우리 잘 때도.
0: And so in the barracks, you have to stand guard to protect the place.
1: 10시부터 시작해서
0: And so the shift begins at 10 p.m.
1: 12시에 1번 불침번 있고
0: The first shift is 10 to midnight
1: 12시에 2시까지
0: And then midnight to 2 a.m.
1: 2시에서 4시까지
0: 2 to 4 a.m.
1: 4시에 6시까지
0: 4 to 6 a.m.
1: 하루에 4명이 불침번 밤을 안 자고 우리 지키는 일을 해요.
0: And so there are 4 shifts a night where people take turns to stand guard during the night.
1: 제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20명이니까 5일에 한 번씩 불침번을 서야 하는 거예요.
0: And so it's the 20 of us. So it's you get to stand shift once every 5 days.
1: 밤에 자다가 일어나 안 자고 지키려고 그러 불침번 다 싫어하죠.
0: And nobody wants to stand night shift because they don't want to break their sleep at night.
1: 우리 동료들에게 얘기했어요.
0: So I told my colleagues.
1: 야, 나는 불침번 서는 거 너무 좋다.
0: I love standing night guard.
1: 난 매일 불침번 설게.
0: I'll do night duty every day.

0: chapel.
1: 복음일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0: And allowed us to do the work of the gospel.
1: 정말 그리고 제가 교육을 막 다른 부대로 가야 하는데.
0: And after the training, I was supposed to go to a different base.
1: 교육장님이 그 교육부에 고시과 나 일하도 그렇게 해줘.
0: But the training officer allowed me to work at the examination center of that base.
1: 그 군대 제가 거기서 거의 30개월 동안.
0: And so for almost 30 months while I was in the army,
1: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0: I was able to preach the gospel.
1: 내가 군에 가기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0: And I was able to preach the gospel to many more people in the army than I was before
1: in the
0: army.
1: 내가 어디 가든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 걸
0: 느꼈어. Wherever I went, I could feel the Lord was with me.
1: 주님이 내 일을 돕는 걸 볼 수 있었어.
0: And I saw the Lord helping me with my work.
1: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0: This was not happening because I was trying to make it
1: 하나님
0: happen.
1: 하나님 내 속에 살아있는 그게 너무 너무 아름답고 좋았어.
0: But it was so beautiful and so nice that God was living and working inside of me.
1: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0: Starting with these things.
1: 군에 제대를 하고 난 뒤에.
0: After being discharged.
1: 김천에서 일할 때.
0: When I worked in 김천.
1: 대구에서 와서 일할 때.
0: When I worked in 대구.
1: 하나님 늘 나와 같이 계세요.
0: God, He was always with me.
1: 사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0: Actually, me testifying the gospel,
1: 내가 일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0: It is not my work, it's God's work.
1: 하나님이 안 도우실 수가 없었어요.
0: God could only help me.
1: 우리가 작년에 CLF를 했는데
0: We had the CLF last year.
1: 수많은 전 세계 목회자 우리와 같이 했어요.
0: So many pastors all around the world joined us.
1: 그렇게 죄 사함 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0: I shared the gospel of the forgiveness of sins with him.
1: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는지.
0: How the blood of Jesus washed our sins.
1: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0: Many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1: 그걸 좀 더 교육하기 위해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0: And to teach them more about this, we made a theology school.
1: 현재 1학기에 8,300명이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0: In the first semester, 8,300 people have enrolled and they are learning.
1: 생각하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0: When I think about this thing. That I could never imagine. God is continuously doing them. And I know.
1: 누구든지 간에
0: whosoever.
1: 외형적으로 어떤지 상관없고
0: no matter how they are on the outside, regardless,
1: 마음으로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0: but in their hearts if they have the assurance of the forgiveness of sins by the blood of Jesus
1: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살면
0: and live for the gospel of God
1: 저는 그것밖에 다른 게 없는데
0: that's all I did, that's it
1: 하는 천 가지 만 가지 내가 하는 일을 돕는 걸 볼 수
0: but I saw God helping me in every single thing that I did
1: 전 세계에서 655개 방송국이 우리 설교를 전부 다 중계를 해
0: 655 TV stations all around the world televised all our sermons.
1: 수많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역사들이나.
0: And there were so many works of many people hearing the gospel and being changed.
1: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날 줄 꿈에도 알 수 없었어.
0: I never dreamt that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in my life.
1: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에 변화를 입고
0: Many pastors were changed.
1: 같이 일하자 그러고.
0: They said, let's work together.
1: 또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0: And also we're doing mind education.
1: 전 세계 많은 학교가 우리와 같은 이 마인드 교육을 자기 학교도 세워달라고 그래.
0: Many schools around the world asking us to establish this mind education in their schools.
1: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0: We could see God achieving precious things that we could never imagine before.
1: 왜요?
0: Why?
1: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0: At the very end of the book of Matthew.
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0: Jesus says.
1: 보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0: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1: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0: While we live for the gospel.
1: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0: God is showing us that until the end of the world that He is with us.
1: 예. 늙었습니다.
0: Now I am old in age.
1: 나이가 많습니다.
0: I've aged quite a bit.
1: 앞으로 얼마 더 살는지 모르지만
0: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have to live.
1: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0: But the Lord said
1: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0: That He is always with u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1: 지난 많은 날 동안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0: During the many days the Lord was always with us.
1: 우리 복음을 돕고 계시고
0: And He's helping us with the gospel.
1: 역사하고 계십니다.
0: And He is at work.
1: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는 걸 봅니다.
0: And I see so many people being changed.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s and be born again.
1: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 삶 자체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0: And the life of living for the gospel was so precious and beautiful.
1: 복음을 전하고 나면 죄 사함 받는 간증이 너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웠어요.
0: When I preached the gospel, peopl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ir testimonies were so beautiful and amazing.
1: 우리가 음악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0: we had music school students.
1: 음악학생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봉사하러 가요.
0: Music students go to other countries to do volunteer service.
1: 그쯤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작은 왕국이 있는데
0: And there is a small kingdom called Eswatini.
1: 이 학생들이 어느 날 그 에스와티니에 봉사하러 갔어요.
0: One day these students went to do volunteer service in Eswatini.
1: 그 여학생 두 명 있었는데.
0: And there were two girl students.
1: 국립대학교에

0: 졸업식이 있었어요.
1: And there was the graduation at the National University.
0: 우리 학생들 그 축하 노래 불러주러 갔어요.
1: They went there to sing congratulatory songs.
0: 국립대학교 가서 이제 담당자에게 얘기했습니다.
1: And they went to the National University and spoke to the person in charge.
0: 우리 한국의 음악학교 학생들입니다.
1: We are music students from Korea.
0: 노래를 참 잘 부릅니다.
1: And we're very good at singing.
0: 졸업식에 우리가 노래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1: And we came to congratulate the graduation with our singing.
0: 담당자 안 된다 그랬어요.
1: The person in charge said no.
0: 왜요?
1: Why not?
0: 오늘은 국왕폐하께서 오신다.
1: Today the king will be in attendance.
0: 어제 순서를 국왕폐하께 드렸다.
1: And yesterday we sent the program to the king.
0: 그 순서는 아무도 못 바꾼다.
1: And so nobody can change that program.
0: 알았어요.
1: Okay.
0: 그럼 우리 그냥 참석할게요.
1: Then we'll just watch.
0: 이분 그러면 지금 국왕이 안 오셨는데.
1: But the person in charge said, "Well, the king's not here yet."
0: 식전 행사로 너희들 노래 부르기만 되겠는데 부를래?
1: Before the ceremony begins, we'll let you sing. So, would you want to sing?
0: 예, 좋아요.
1: They said, "Sure."
0: 몇 곡 하고 싶어?
1: How many songs would you like to sing?
0: 몇 곡 할까요?
1: How many are we allowed
0: 세
1: to?
0: 세 곡만 해라.
1: You can sing three.
0: 그래서 이 학생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1: So these students went and sang.
0: 첫 번째 거의 한 반쯤 불렀을 때.
1: And when they were halfway through the first song,
0: 왕패하께서
1: The king arrived.
0: 국왕께서 오시니까 조용히 국왕께서는 좌석에 앉으셨어요.
1: The king arrived and he quietly sat down in his seat.
0: 여학생 노래를 다 부른 뒤에
1: And then after the girls were done singing,
0: 더 불렀어요.
1: They sang two more songs.
0: 졸업식 끝나고 난 뒤에
1: And after the graduation ceremony,
0: 이 국왕 폐하께서 그 두 학생을 불렀어요.
1: The king called over the two students.
0: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1: Asked them, "Where are you from?"
0: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노래 이렇게 잘하냐?
1: How can you sing so well in our language?
0: 여러 가지 물어보셨어요.
1: He asked them many questions.
0: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1: And then he said,
0: 학생들이 말하기를.
1: The students said,
0: 우리는 음악학교 설립한 설립자 목사님 계시는데.
1: Oh, we have the pastor who founded our music school.
0: 10일 후에 에스와티니 오세요.
1: And he'll be in Eswatini in 10 days.
0: 제가 에스와티니를 방문했는데.
1: So I went and visited Eswatini.
0: 청소년부 장관이 마중을 봤어요.
1: And the minister of youth welcomed me at the airport.
0: 국왕 폐하께 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1: And the king asked him to bring me to him.
0: 제가 물어봤어요. 국왕 폐하께 면담 시간 얼마냐?
1: So I asked, how much time do I get with the king?
0: 40분이라 그러더라고.
1: They said 40 minutes.
0: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 광폐하인데 갔어요.
1: So we went to the place of the king.
0: 만나 이러고 저러 하는 동안에 한 10분도 한 시간이 지났어요.
1: We met, we said hello, this and that, took up about 10 minutes.
0: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복음을 광폐하기 시작했어요.
1: And immediately I began to preach the gospel to the king.
0: 그때 조세 목사님 옆에 통역했는데.
1: And back then Pastor Joseph was there. He interpreted for me at the time.
0: 그래서 10분 지나서 30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1: So for those 30 minutes, I preached the word.
0: 말씀을 끝냈습니다.
1: And I finished preaching.
0: 광폐하께서 말씀하셨어요.
1: And then the king said,
0: 목사님 말씀 좀 더 전해주시면
1: Pastor, could you preach to me a little more?
0: 아, 예.
1: Yes.
0: 또 30분을 전했어요.
1: And I preached another 30 minutes.
0: 광폐하께서 또 더 전해달라.
1: And then king said to me, please preach to me again.
0: 30분짜리 세 번을 전했어요.
1: So I preached to him for 30 minutes three times.
0: 광이 말씀하셨습니다.
1: And then the king said,
0: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1: Pastor, you are a servant of God.
0: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1: I will give you land.
0: 여기다 IYF 센터를 지어서.
1: And build an IYF center there.
0: 그리고 목사님 집을 지어서.
1: And also, Pastor, build your house there.
0: 그리고 여기와 자주 와서 가세요.
1: And stay there often. Come here often.
0: 아주 좋은 땅을 광이 3만 평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1: And the king gave about 30 acres of really good land to us.
0: 우리 거의 다 건물을 짓는 지금 기초 거의 다 끝났어요.
1: And we're building a building there and we're almost done with the foundation.
0: 지금 빠르게 짓고 있는데
1: And we're working hard to build it.
0: 너무 감사해요.
1: And we're very thankful.
0: 그다음부터 그 왕궁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1: From then on there was big event at the king's palace.
0: 왕궁에서 저를 그 강사로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셨어요.
1: The king invited me to be the guest speaker to preach the word there.
0: 생중계 전국으로 나가는 거고
1: And it was broadcast all over the nation.
0: 많은 방송에 방송을 하는데
1: And many stations televised it.
0: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1: I was able to preach the word.
0: 제가 에스와티니 갈 때마다 국왕 폐하께 부르셨어요.
1: Every time I went to Eswatini, the king would call me in.
0: 어느 날 국모님이 한국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1: One day, the queen mother was receiving treatment in Korea.
0: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1: He asked me to help her.
0: 예, 저 부모님 좀 도와드렸고.
1: And yes, and I went and I helped out with the queen mother.
0: 왕 폐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1: And I said to the king.
0: 우리 교회는 유능한 의사가 많습니다.
1: I told him we have really good doctors at our church.
0: 에스와티니 의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1: So much better than the doctors in Eswatini, I said.
0: 우리가 왕실에 있는

0: 가족들 위해서 한번 진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And we want to bring medical treatment for the royal family.
0: 의사 다섯 명을 데리고 이스와티니 갔어요.
1: And I brought five doctors and went to Eswatini.
0: 왕비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1: And the king was so happy.
0: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
1: You know, internal medicine, external medicine, women's a doctor. You know, I brought all kinds of doctors.
0: 해왔나 그러다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1: We used to do that every year, but last year and this year we couldn't go because of corona.
0: 그 정부 아주 가까워졌어.
1: We became very close with their government.
0: 모든 국왕 밑에 있는 그 관리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1: And we worked together with all the officials under the king.
0: 너무너무 감사해요.
1: And I'm so thankful.
0: 이번에 국왕 비서실장이 전 비서실장이.
1: The former head secretary of the king.
0: 투모로우에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가 나갔어요.
1: Recently he had an interview with our Tomorrow magazine and his article ran.
0: 너무 좋았어 하나님 앞에.
1: And I was so thankful to God.
0: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1: While we live for the gospel.
0: 그 나라의 모든 교회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1: All the churches in their countries opened their doors to us.
0: 어느 학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1: And I could preach the word at any school.
0: 후앙폐하께 아주 가깝게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1: And the king has become very close to me.
0: 갈 때마다 후앙께서 저를 성에다 말씀을 들으시고
1: Each time I come, the king invites me and listens to the word.
0: 공주가 구원을 받고
1: The princess receives salvation.
0: 왕비도 구원을 받고
1: The queen receives salvation.
0: 그런 일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 These things I am so thankful to God.
0: 예, 이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1: And not only with that country.
0: 전 세계 많은 나라에 가면
1: When I go to many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0: 참 많은 국가 원수가 이제 마음을 열고 저들 같이 대주고 그랬어.
1: Many heads of states have opened their hearts to us.
0: 우리하고 있는 아이와이브 마인드 강의를 그쪽 나라에 유치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1: And they're asking us to host a mind education in their countries, in their schools.
0: 저들이 하는 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1: And when we look at the work that we do, it really looks like nothing.
0: 그러나
1: but
0: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1: But this is the work that Jesus Christ and God is pleased
0: 하나님
1: of.
0: 하나님 일을 돕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1: When we see God helping us with this work, it's so amazing.
0: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막 친척들이 막 그 예수 미쳤다고 그러지만
1: And Jesus comes and his relatives and friends call him crazy and what not.
0: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1: But as God is working inside of him
0: 물론 저도 지금까지 보았는데 뭐 핍박한 사람도 있고 데려간 사람 많았지만
1: And yes, until now I've had many people who persecuted me and went against me.
0: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웠습니다.
1: But how God is helping and working through us, that was so beautiful and so amazing and precious.
0: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1: The fact that we get to be used for the work of Jesus.
0: 예수님 성천하신 뒤에
1: After Jesus ascended into heaven,
0: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어요.
1: He told the disciples,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1: You shall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is upon you.
0: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1: And you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Judea and in Samaria.
0: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1: so as we do all these things,
0: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 일함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1: It's so amazing how God is living and working inside of us.
0: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I could only praise and give thanks to God.
0: 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1: Truly, Jesus was crucified for our sins.
0: 오늘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 죄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1: But many Christians all around the world have not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and they just remain in sin.
0: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1: If you have not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0: 예수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1: Then that is because they don't know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0: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 Jesus was crucified to forgive us.
0: 어떤 죄든지 부르면 다 그 형벌을 받으셨는데
1: And no matter what sin we may have committed, he was punished for them all.
0: 그 여러분 죄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면
1: So if you connect your sins with the cross,
0: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1: At the cross, the price of your sin has already been paid for.
0: 깨끗해졌는데
1: You have been cleansed.
0: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1: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still call themselves sinners.
0: 중요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1: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hen we have that right faith to believe in God.
0: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1: Then God works inside of us.
0: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1: And he achieves the work of God through us.
0: 복음을 전하는 것
1: preaching the gospel.
0: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1: It was achieved through the blood of Jesus.
0: 하나님의 일입니다.
1: This is the work of God.
0: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1: when we do these things,
0: 하나님께 만 가지를 도우시고,
1: God helps us in every way.
0: 우리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
1: And He blesses us and He works through us.
0: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1: I do not live for myself.
0: 복음을

0: 위해 살 동안
1: And as I live for the gospel
0: 천가지 만가지 도와주시고
1: God helped me in every single way
0: 지혜도 주시고
1: gave me wisdom
0: 믿음도 주시고
1: gave me faith
0: 건강도 주시고
1: and gave me health
0: 하나님의 섬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1: And allowed me to lack nothing in serving God
0: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1: Look up to the cross of Jesus
0: 내 죄의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 That cross has received the punishment for your
0: 그
1: sins
0: 십자가를 바라보면
1: When you look to the cross
0: 죄인이면 안 됩니다
1: You are not a sinner
0: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1: Because for the price of your sins he was crucified
0: 됐는데,
1: Your sins have been washed
0: 죄인이라고 한다면
1: But if you say that you're a sinner
0: 잘못된 겁니다
1: That is wrong
0: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1: Now by the blood of Jesus
0: 우리 죄가 씻어진 걸 믿으십시오
1: At the cross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0: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1: Believe that and love God
0: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1: And God will work in your life.
0: 감사합니다.
1: Thank you.
0: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We'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안녕히 계십시오.
1: Please take care.